0: 그냥 잘 모르시면 저희 전 보내나머니 버리고. 알겠어. 10-27-22-29-92-04.
1: 34.
2: 39, you good there?
0: Yeah, I'm good, thank you.